0: 지금까지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은 없었다. 원래는 K-POP 있는가, K-드라마 있는가? 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뉴스도 있는 것이다.
1: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국 뉴스의 앵커를 맡은 크레스와 준지입니다.